0: 켜오는 거예요. 에라디오 리라. Violet vibe on noon like a white
1: oxford girl. 어둠이 어두운 두 얼음에 swipe a thin 어끈 thought.